good take one 꿈을 찾는 good take two 실현하는 good take three 그녀와 같은 삶 속 가끔씩은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은 모르지